0: 가.
1: 대체히 오마 따이랑이 완전히 마피치로 일어가지 오노 아라바누이 대우보고 오테이까. Death Row Records.